신다 맥혀서야 심이타야 늙어서야 라오라레아카 쿠레 깊이 라오라레아카 신나 테라스 누야 토브 신나 테라스 허이 신나 라오라레아스 훈신